어쨌든 파티장 정문장을 심사해서 거기서 얼마나 힘을 나누는 가르쳐 보겠다. 얼마나 힘을 나누는 거다. 그렇게 하여튼 나는 어린 것 아니었을 때 돌아갈까? 그럼 어디에 있는지